0: 你在等我？
1: 对，我想请小岛君喝茶。喝茶？对。对不起，我没有时间。
2: 대사각각
3: 아니
2: 대사
3: 코지마군 뭔가 있다가
2: 모노마에 리링을 봤습니다.
3: 어, 내가 읽었다. 뭐였다?
2: 어디가 変でした. 그가 나에게 차를
3: 誘った? 이상하다. 二人のスパイの死を何か知っているな。誰かがそう言わせているのでは。誰なんだ。